0: 그러니까 우린 어디에나 있죠? 태양 아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불어나기만 하는 이 체제의 맹점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습되는 역량은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수는 너무나도 유동적이면서 너무나도 고정적이지요. 이제 잔디는 모두 연대해야 합니다.
1: Our cat had an accident today, which was a real shock for us. So we hope he gets completely well again. He's our role model for calmness, kindness, and being fully in the moment. And we really look forward to living with him for a long time to come.